0: 难了，喝不下去，酒吗？喝不下去可以不喝了。参谋长给你打电话问你要兵，你一句困难，这兵就不掉了。你拿他说话当放屁？ 来来来来，你坐军长这个位置，来来来来来，军长让我喝酒我就喝酒，军长让我调兵我就调兵，没兵我张建阳亲自杀。
1: 제기라는데 좀 바뀌어 보여준 게 하나가 날아갔어.
2: 야, 내 쌀밥에 김치 준비라고 몇 번을 얘기해? 아니 한국군 2사단 보급부장이 씨 미국이냐?

0: 미군이었으면 좋겠다.
1: 형, 미 국군이 폭탄 지원을 늦게 해주는데 왜 그런 줄 알아?
2: 왜 그러는데?
3: 놈들 후방 병창선을 봉쇄하던 포화가 모두 사라졌어.
0: 어떻게 우리가 갱도 아닌 놈들을 치냐고!
1: 소령 김인표. 형, 고답표 중대장인데 혹시 여기 올라오라고 시켰어?
2: 어. 중공군 새끼들은 갱도만 있지 전투기가 없거든.
1: 그래서 고사포를 배치하겠다

0: 민표, 벌써 이틀째야. 너 매일 밤 진진한 짓 하고 왜 맨날 여기 와서 자는 거야?
1: 아, 연대장님. 미리 말씀드리려고 했는데, 아, 나 허리가 안 좋아. 아, 동지산에서 잠을 잘 수가 있어야지. 아...
0: 그게 아니라 밤에 놈들이 쳐들어오면 제 시간에 도망 못 갈까 봐 그런 거잖아.
1: 아니 뭐 그게 잘못됐어? 아, 미군 187 연대도 중국군한테 찍소리 못하고 당했어. 아, 밤에 진지에 있는 거 위험하다고.
0: 야 이 새끼야, 너 우리 대원들과 조국을 대할 면목이 있어? 넌 군인이야, 군인! 또라도 군인답게 죽어야지. 187연대 특공부대가 중공군 탄약불 날려버렸어. 이건 우리한테 기회야. 놈들은 밤이 되면 자기들 세상이라 생각해서 분명 야간에 타작을 옮기려고 할 거야. 당장 진지로 돌아가서 공격할 준비해.
1: 형, 하지 마, 내가.
0: 다신 도망칠 생각하지 마. 미칠사단 31연대 대일대위가 지금 밖에 기다리고 있어.
1: 알겠어. 아, 나 어디야?
2: 同志们,
3: 아,
2: 同志们, 咱们那个伤员啊, 一批一批的往下撤, 아, 咱们轻伤的先护送那个重伤员往下撤, 明白了吧?
3: 明白, 明白.
2: 指导员，你这不指挥战斗，跑这干啥来了？
3: 过来看看。
2: 塞边去！来来来，我先扶你上。慢点慢点，没事没事没事。哎，
3: 你看吧，这伤啊，得到后方医院处置。所以您
2: 下高地吧。下什么高地？后方医院才能治。轻伤不下火线，知道不？这就是轻伤不用下火线。伤重不重？

0: 사단장님.
1: 김중영, 또 무슨 일이야?
0: 오늘 중공군 포격이 어디나 특별해서 말입니다. 사단장님께 자세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
1: 아유, 포격 다 멈췄잖아. 그렇게 얘기하고 싶으면 내일 모레 새 사단장 오니까 그분께 직접 말씀드려. 자, 빨리빨리 움직여. 어?
0: 사단장님!
2: 괜찮아, 괜찮아. 어?
3: 마셔, 마셔. 괜찮아.
2: 너도 일로 와, 마셔. 아이씨. 한 잔, 한 잔, 한 잔. 어?

0: 소령 김인표.
1: 오늘 중공군의 포격이 심상치 않았어.
2: 지금 토착해 있는 애새끼들 모두 데려가서
1: 당장 참호부터 수리하고 계속해서 진지 잘 지키고 있어.
0: 아, 족같네 진짜. 야, 참호 공사하러 가자. 씨발 진짜.
3: 네, 네.
0: 아, 귀찮아 진짜.
4: 진军长要火力准备了。
0: 공사나 하자. 아, 빨리 빨리 해.
4: 아,
5: 果然如军长所料，他们上阵地来修复被炸的工事。
0: 빨리 빨리 하자.
5: 这正是军长想要的效果，下一轮火力覆盖。 将极大的杀伤敌人部队，为坑道部队收复阵地创造有利条件。
4: 잘좀하자，不谈
5: 心。
4: 是。
5: 段先锋呼叫炮兵。 段先锋呼叫炮兵，我在五九七高地观察到，敌人正在加固阵地。
1: 再来一轮火力。